0: 점원이 보이도 없가니고 그냥 지나만긴.
1: 아니긴 인지모가 아마라 아니다스구나 빙보콘가 노크카츠고 아로다오니 운나밍 보조콘가 메시랑이 밀라 살란티안 밍고몽사 메시랑 코츠키 보나팅아참 은나 플라콘 은다케 운니금만 메시랑 나멘 자쟁아하 밍고오니 족나 철코 톰메 밀라하 마창급파와가 만네 비멍멍승급파 공파하 나 우한 메라코 들급파 멍사 아가나 안칭 아고 주웨 나 민고 에바 오데 나베 카톡 바이나 멍사 아가나하 안칭 첼라친 카상나 우는 이야 민고 오니 만겐 족상 톡나 멍사 아가나하 르팽 은덕기디 남자 앞치장 코 왔대 앙아디 급분 지대 갑자 반티록백 메세 발렉 망사 아가나하 안탕니 잔치야 으따 와바 나하 민고 만차 앙치 자차 리바 비비 오데 같은 같대 나주 살려 와도 되게 낭하데
0: 하지만 앤드리 모건 알마락니 보이도 없나니까 그나 수화하 졸졸다 졸 성만이 이런가 봐 자성같다니 기트랑고 프렁니 스쿠바 지원하 그나 수긴 와 기트랑 옹앵아

기도원이 아직 거벌 않고 나나시망 크나 소나 만나하 다탐니 독시보 바중 와하야 아카시바니 추라 노카파나 카쇼페 메텔라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살린드로 마락 아로니 돌니 기트랑코 다나시망나 가마탕이가 기트니 카타 비초마라 남베족 남베족 남바타 사 소모이데 오 이소 와타포 아로 옹족 아우라자니데

베네딕 상만이 기트랑코 다나 시방나 가마타가 하다오 동크잉가파 소모요 캐롤 상만이 기트랑코 크낭나만겐 기트랑아라 앙코 와테 리앙만노 아로 만겐나 괄나